Yeah, 이게 나에겐 작은 꿈인데 꿈을 꾸는 게 꿈을 주는 게 숨을 쉬는 게 때론 버겁네 누군 이렇게 누군 저렇게 산다면서 세상은 내게 욕을 퍼붓네 Yeah, 세상